0: 있어요. 이제
1: 여기 있는 거 보면
0: 다 들어가게
1: 예, 맞아.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 가다 안